0: 바르고디
1: 매도고디
0: 아로리나 기리히나 마드베가
1: 수호보가
0: 나들드드듬다나 오레타르카나 쪽뚜레자나 백벨기 가나 다다다다다다다 오누라다
1: 오가하다
0: 오누라다
1: 오가하다
0: 절에 불레자 절에 불레자 절에 불레자